0: Kintu tao le le kiti senemendo le sangengi ni yiwe nange le sangputi pe shukcheru toya da le nyambati nyungu toya ge tapshi ti sem dudur cha ti imbare sem tu na sem tuwe kone paru lo nabak ya di la zemsu shikri ta shik sem ma du na ane paru lo nabak cha wadu ya zemba mebe kone cha ingur ba yanga paksa mebe cha ingur ba dinde yiba indu sane ane cheji zawa di sem tu gugure cha bari ane san shun den degi doyokam ne tikpa chiyan meche shing gyawa pusum chokwar cha rangka sem ni yong sun du dinde sanje tenpa yin so disum bari tena ane wana ane sem tu tu ya shi yar bai ane sem ma tu wa mela su ya shi kata sing gure eslaba yin na nga nga zo ane kongru sa ya sa ya dogo dusha ki ya sa ya dogo nga jay ki ya sa ya zo tae di nga nga zo bai sem ki cha shi ya cha de ki yari dita song yin di sa ya di kora bena tsima ji yun bena nabwa su ya yin bako chun yi ri di yin bai sum chi nga zo sem ji yu shin je lin cha ba yin gure bas laba yin na na nabwa sa jie bai shi yu ta ne dinde ma re yi si ki yari nga zo sem li ya chigi Kondo Sayaro, Desha Giaro, Aja Giaro, Teddy, Seminaria, Desutte, Yedeva Shashi, those are ready. Yenaya, but a Mikondo Sabo, Kazeji, Bayimba Yenaya, could you use a Dagmar is with Kondo Sasa, take him into a Dagan Shingi, but a Ming Aja Shambuji, Betado Shambuji, Desha Shambuji, could you use a Shinia, could you want the Munju, but Giba, take him into a could give a negative that me give a negative new to a Sanko, Miss Sim. 그때 예배진리야 아니 차당 뉴몬디 끼기바 미대야디 차당 끼야도 되디 그 셈기 나리야 차당 예도 여래디 이네 셈 강고로디 셈 코랍에 영고로디 차당 말했으려 어 대선도 마세베 셈 다시 셈 세대하기 가소래 그게 어 Same now, that same said that Dodoro never cheated him to a number she was that Dodoro cheat child, my dinner lola, that she number top of the dumb and that she Bundaman put a year short, she married. Number top of the dumb and the tire machine we are. So did this all in this any did it does number of a dumb and then a lolia, Benachi, Kongruda, any chamber said the Achi. 찔리야 배문에지 팬심 붙어네 배 찌부채네 배 밑에라 양주나 산에 배 심부 띵네 지금 팬동되기 배 요단 지금 여러기 배 단 지금 참제 정신 그 삼도 대다 밑에라 너바지 깨 산에 텐데하게 공론이부디 유찌를 미네 뒤찌를 님도 연투야 말이 디 갔다 디 걸서 봐이나 삼는 날이야 예 대배 아니 최
1: 지금 저다와 지금 샘 뉴덥 세대한테 샘 투어도 마투어 세대한테 샘 나라리아 지금 난 남도 담면도 먹고 예배 나라네 아니 남도 야디디 도루르 때문에 뭐시 버셔네 디들이야 배 챙아 당도셔네 야 숙셔다 아 도디디 뭐시 버타네 코바 뉴무다네 어 되나 샘 뉴야 세대 샘 뉴덥 샘 가서 샘 뉴덥 세가 세대 되나 쓰게 말해 배는 안 해서 사제 배는 지금 신설로 지금 배는 세신 충주시 나라리아 再 digre, two digre, check damn the chicken alloy, tanned eye could dig yard. A Saturday gun, not so you yard. The nozzle you give an alone, don't go out, teddy, a town do chin, a chin up her soon up, and dig on a luda look. She chushed that, shoot, no bush chenny, don't send a chin up, town do she yard. Town do she in the uncle's head doors, monkey to yard. Now she's an answer to the teddy, the soon you do pass, soon to you pass shiny, which king is when you call up yard. 都是先的然后车心车被移动往去看的车心都是你用不要的嘛到可当时三栋的干的又想呢车已经到后边就站在门口几个了我顶着心想的我那是三栋哪里呀三栋只用去哪里呀一个月都会几个月的当然就赶着我说了呀你的模式不行你顶着车都会你的模式不行你用不当但这个心丢了心丢了车吧心丢了车吧丢了车吧我顶着

0: Tebeo Bujango is a Yendekundi Juadi, Shen Jinzingi, Wale Choi Mare. Or did they invite into Sanetta, Tari, Nagarasone, Sheso, Tisha into Sanetta, Ranchinzilia, Nimis Danny, Soso Roundon, Chipu Samotan, the Roundon, Call Juni, the Shandon, Songe, Dinditang, and Missy, some a shed. When at Anegata, Mrs. Hamakan, you were teasing Leia, she swept the curtain, Miss Sangu, checking in Sambachita. 수레인이 never missing it. 수레인이 팬 당연 시기 당연 미스 상고 상도 줄을 시기 인사배 타네 에노 심지 디게니 진짜 시소아 상제 처당 초제 처남라 장수 봐도 단내 교수시 다게 지소 집에 처남기 달라 팬제 상제 로버로 쇼
1: 哦,大家给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